0: 막힌 가마 요리 뭐 하약
1: 내 잠깐 내 잠깐
0: 새로와 캐시 요리 뭐 쭉
2: 삐삐
0: 가이프라다 소토비 아 슬라우미로
3: 간다
1: 고기다
0: 개코 가면다 소데스 개코 가면데스 개코 가면 노지사와 포이 우주노 가라사가라 고치키우니 스가다오 아라와시 세이킴 참고도 텐카이메 이치야 세계로 담아 다가이 들게 되기 노데스 개코 가면 노지사와 이파이 떨어져야리마쇼
1: 야! 간절 긴저 간절